이 시켜. 어윤다다가 계속 노려. 어윤다다가. 자, 사무한다는. 자, 그럼 합님. 그렇게 사람도 어윤다다 때는 한 번도 안 돼. 뭐, 한 번도 안 돼. 한 번도 안 돼.